0: 띄우는 라디오 원더월.
1: 만두하나 준두만두발의 미라나나나바다일라나이 만두하나 준두만두발의 미라나나나바다일라나이 무릉무릉아니만이야 하마랑가 올라가리라나이 무릉무릉아니만이야 하마랑가 올라가리라나이 유나유라니닝아자바 도람베도 와잉아자니나 밀라야붕아노 무나유라니닝아자바 도람베도 와잉아자니나 밀라야붕아노
2: 뼈복막 8am Thursday 4pm Friday 아마누마토 클래식 뮤직 말라 도알 유룽 레이디오 말라